약간만 해봐. 슬아. 준비, 가져오겠다. 오케이. Okay. No, you just tell Stacy you're gonna be okay.